0: Adidang Radio.
1: It is K-Pop and Summer Special with Musical Dream Eye Season 3 Reboot, and it continues this week as we've got Yoo Young-tae and Naki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 아이 시즌 3 리부트의 진국 역으로 함께하게 된 유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네. 네, 저는 제이슨 네 맡게 된 라키입니다.
1: 와! 와! 네. 자, 노래 나갈 때 제가 인사를 하긴 했는데요. 제가 두 분을 딱 한 10년 전에 뵙고 거의 10년 만에 뵙는 거기는 한데 잘 지내셨죠?
4: 네, 잘 네. 지냈습니다.
1: Okay, so I did say this during the song break, but it's been about 10 years since the last time I saw them in the studio, and I asked them how they've been, and they said that they definitely have been well.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3: Wow.
1: 일단 뭐 라키 씨는 브라질 팬분들이 정말 많네요. So we've got a lot of Brazilian fans dropping by to say hello to Rocky. We've also got a lot of Yongjae fans dropping by as well. There's also a lot of Japanese fans dropping by, but I will have to say I apologize in advance. I do not speak any Japanese at all. 우리 일본 팬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죄송하지만 저 일본어를 못 읽어요. 한국말이랑 영어가 딱 맥시멈입니다. So the maximum for me would be Korean and English. I apologize. If these two can all maybe like... pass over the chat to them in a little bit. So we need to catch up with them. 두 분 요즘 바쁘죠?
3: 네, 뭐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1: 지금 막 런돌 때죠? 날짜상.
3: 네, 아직도 뭐... 네, 1막? 1막은
1: 네, 1막은 돌고 있는, 1막은 네,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3: 네, 2막은 아직 시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1: Wow. Okay. So the musical is coming to us really soon, and they've been doing the first half run of the show before, like, the first act. Second act, they're still doing scene blocking at the moment, which is even more exciting. So I need to ask them, as we jump into, how did you guys get your roles? 두 분은 이 드림 아이 시즌 3를 어떻게 함께 한 거예요? 뭐 공고를 보신 거예요? 아니면 시즌 1, 2를 이렇게 건너건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시즌 3 언제 하나 약간 좀 시간을 좀 그러셨는지 아니면 그냥 회사로 연락이 왔는지
3: 아 저는 네 뭐 시즌 1, 2를 이제 야금야금 보면서
1: 네네.
3: 아, 참 좋은 작품이겠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3에 이렇게 뭔가 시간 그러니까 뭔가 서로 여건이 맞아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1: 오!
3: 뭐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1: Okay, so 네. Yongjae says that he's actually been really interested in season 1 and 2 and he's like, oh, it'd be nice to join the team later in the seasons. And it just so happened that his scheduling and then this time scheduling and everything kind of matched up and he was able to sit down and audition and all that and he was able to join the team. 나키 씨는 어떻게?
4: Same. 똑같아요.
1: 그래요? 네. Okay, so it was pretty much the same story for him. 영재 씨는 다른 뮤지컬도 하시고 하시면서
3: 네네.
1: 지금 이제 어쨌든 씬 연습을 하고 있고 씬블러킹을 하고 있고 하는데
3: 네.
1: 사실 모든 뮤지컬은 그 뮤지컬 안에서 그 역할의 난이도가 있단 말이죠.
3: 아, 네네.
1: 이번에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중에 뭐 감정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다.
3: 아.
1: 아니면 솔직히 음역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다. 좀 난이도가 하나 정도 있다면 뭐가 있어요?
3: 두 개 중에요?
1: 아무거나.
3: 아, 지금까지 했던 거 중에?
1: 네.
3: 저 이번... 지금까지 진짜 빡센 것만 해가지고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거는 되게 좀 편안하다.
1: 아, 그래요?
3: 네. 굉장히 편안한 편이다.
1: 그래요?
3: 그래서 기분 좋게 연습 가고 있습니다.

0: Oh, okay. Yeah. So I was asking if there's any, because all of the musicals he has done up until now have been pretty intense. And I was asking him if there was anything like in this one that would be particularly challenging. And he says, it's actually not that much because he's done such challenging musicals up until now. This one's actually a little bit on the easier side for him when it comes to like him being able to relax into the role a little bit more. So he's quite pleased with that. 우리 라키시는?
1: 네, 저는 어려운 점 좀 뭐라 해야 되냐 그 전에 뮤지컬은 삼총사라고 달타냥처럼 조금 더 이렇게 정의롭고 뭐 이런 친구를 하다가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밝고
0: 맞아요.
1: 네네 좀 분위기 메이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밝게 무언가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오히려
1: 네. 워낙 톤 자체가 막 높은 편은 아니어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Okay, so for him, he was in the Three Musketeers before as D'Artagnan, and for our D'Artagnan, he was D'Artagnan's character is like the youngest, and there's like a mood that he can bring to that. But there's a lot of justice behind that, and each role can be made by the actor that's jumping into it. But for him, as he's taking on his role now, he seems to feel that Jason is definitely a little bit more on the like. Not class clown, but he's like, you know, the atmosphere maker. He's kind of all over the place. His tone is a little bit higher as well. So that is something that he is finding a little bit challenging. 두 분은 역할을 소개를 한다면 어떤 역할들이에요? 극 안에서는?
2: 아, 진국의 캐릭터는 이걸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컨펌을 못 바꿔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진국이는 어쨌든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작도 있는 작품인데 어쨌든 그 뒤에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0: 그렇죠?
2: 네, 진국이가 원래는 이제 좀 아픔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음악과 친구들로 좀 이제 다시 치유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되게 좋은 아티스트로 성장을 해서 되게 이제 약간 좀 어느 정도 약간 도가 탔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흐르는 대로 더 이상의 욕심도 없고 그렇지만 굉장히 자기 거를 잘 해내가고 있는 친구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뭔가의 어떠한 뭐 도움도 주고 뭐 이러한 캐릭터이다 이번 시즌 3에는
0: 오케이
2: 네네
0: 오케이
2: 이 정도면 괜찮겠죠?
0: 굉장히 잘 최대한 피해서
2: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0: 아 왜냐면 네. 저희가 2주 전에 감독님이랑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네. 많이 달라졌다고 해서
2: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두 분도 계속 서로 말해 되나? 두 분도 계속 그랬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Okay, so Youngjae was just like, okay, where do I start? So in both season one and season two, it is a recurring character. But he does really kind of, his character does really kind of show off like hope in this particular production. It is an original cast character in the original as well. And so because the story itself takes place after the drama, he's kind of doing his own thing. And then he ends up coming back to find his friends, and then he kind of becomes like the sign of hope. So that's something that we can definitely look forward to. And he was kind of worrying about how much he could tell about the role. And I was like, it's okay. When the director and the CEO is here, they were also kind of trying to figure out what they could and could not tell us. Jason은 어떤 역할이에요?
1: 제가 느끼기에 제이슨은 쉽게 설명하면 올라운더? 가장 좀 쉬운 설명인 것 같고 올라운더인 만큼 좀 되게 완벽하고 자신감이 좀 넘치고 제이슨의 어떤 인생에는 뭐 실패가 없었던 것 같은 항상 탄탄대로로 네, 그런 올라운더 모든 걸 잘 해내는 그리고 해피한 그런 제이슨인 것 같습니다.
2: 해피 바이러스.
0: 맞아요. 네. Okay. So yeah, he's definitely the happy virus. He's an all-rounder. His role is a perfectionist, but he's also kind of just stayed on the high with his career and whatnot. Never really had too many ups and downs. And for the most part, he's like an easygoing, just a happy vibe type of a person. But yeah. 잠시만요. 영재 씨가 계속 네. 어깨를 이렇게 좀 플렉싱을 하시나 봐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집중이 안 된다고 너무 멋있어서 어떻게 뭐 근육을 한번 이렇게 뭐 하신 거예요?
2: 아, 뭐 안 했는데?
0: 아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지금 우리 팬분들이 그러고 있는 건가?
2: 아, 뭐 그렇게 봐주시면 뭐.
0: So I don't know what he was doing with the shoulders, unless he's just like, you know, crossing his arms. But the listeners cannot concentrate. So I told him about it. He's like, wait, what? Okay, let's talk about the rehearsals and stuff that you guys are trying to bring to rehearsals. 아무래도 이제 역할을 뭐 사실 전 시즌에 하지 않았지만 전 시즌에 했어도 매 시즌마다 이제 다른 배우분들과 호흡을 맞추고 이제 시즌별로 그 가져오는 호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분 이제 처음 작품을 하시면서 좀 개인적인 성향 또는 내 성격에서 이번 역할에 네. 어떤 거를 좀 가져오셔서 좀 내 걸로 만들고 계시는지.
2: 아, 이 캐릭터에 일단 진구 같은 경우는 그 계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친구들 그러니까 삼둥이를 좀 도와주러 와요. 그러니까 뭐 삼둥이만을 위해 오진 않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할 때 아 이거 진짜 뭐 말하기가 어렵네요. 아 이게 말을 하다 보면 결국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근데 뭐 제 성격을 좀 가져오자면 어쨌든 저도 가수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그 학교를 가게 되겠죠. 뭐 드림아이니까. 네. 그래서 학교를 가게 돼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저도 뭐 후배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아니면은 뭐 선배들이 예전에 저한테 해줬던 얘기들 뭐 그러한 말할 때 뉘앙스와 조금 이제 받아들여지는 톤과 그런 톤의 매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0: Okay, so I was asking them what are they bringing from their own personalities into their role. Youngjae is saying that there's a time in the musical where the main character comes to help him and he's like, hold on, how much can I tell you guys without giving you the whole story? So he says that, you know, him as a singer using his experience of him himself meeting, you know, people who were his juniors but also his seniors and the kind of advice that they gave him and what he remembers hearing at that time, even though it was the same advice, he's bringing a lot of that experience into his role. 우리 라키 씨는 좀 본인의 성격이 뭐가 좀 제일 많이 가져오게 된 건지 아니면 오히려 내 성격이 너무 반대여서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1: 매사에 밝은 이제 그 제이슨이라는 약간 네, 그 친구가 저는 막 매사에 밝진 않았어가지고 네, 어느 순간이든 제이슨은 항상 밝고 어떤 네 제이슨이 인생에 뭔가 이렇게 우울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0: 정말 선샤인만 네. 가득한
1: 네, 너무 다 잘하고 네, 그런 것들 조금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네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캐릭터랑 잘 맞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 프로듀싱도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제이슨이라는 캐릭터가 온 게 어찌 보면 운명인가 싶기도 하는 되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0: Okay. So yeah, he's actually thinking that there's a very big similarity to him and Jason in the fact that Jason is like all-arounder, like he said earlier, and he himself is kind of doing everything at the moment, like he's producing and like doing all these other things right now. He has his fingers in a lot of different cookie jars, and so he's doing a lot of different things, and so he feels that it's like almost like destiny that he's been able to meet his role of Jason. But there is one thing that is a little bit opposite, which he talked about a little bit earlier, which is the fact that just Jason's character is just like bright sunshine. He's happy all the time. He's always being the Mr. Positive, and so that's something that he's trying to build up to bring into it. Because he's definitely not that kind of a person at all in any way. Because this is a school drama and it kind of gets everybody really reminiscing about their school days, I want to know what kind of student you guys were. 저는 시즌 2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보고 나서는 그 뒷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좀 왜 고등학교나 중학교 생각하면 그냥 그때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진짜 너무 세상이 뭐가 잘못해도 막 무너질 것 같던 그때가 지금 너무 그리울 때가 가끔 맞죠, 있잖아요. 맞죠. T도 F를 만들 수 있는 약간 맞아요, 그런 감성이 있는데 두 분은 지금 계속 이제 그런 역할들을 계속하고 계속 좀 그 생각이 좀 젖어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분은 어떤 학생이었어요?
2: 아 저희가 학교 다닐 때요?
0: 학교 다닐 때
2: 저는 일단 좀 어렸을 때는 좀 까불까불거리고 좀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좀 막 말도 많고 뭐 뭐 축구 같은 것도 좋아하고 좀 그런 밝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0: 제이슨 같은 역할이었네요, 그러면?
2: 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성격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생을 하고 연습생을 하면서 이제 많이 캄해졌죠. 이제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 해준 얘기인데 그 친구가 저를 걱정했다 그랬어요.
0: 너무
2: 옛날에 너무 밝던 애가 갑자기 얘가 너무 이제 갑자기 뭐 말도 그렇게 많이 없어지고 되게 차분해지고 뭔가 막 그렇게 됐을 때 좀 걱정했대요. 뭐 얘 좀 뭐 회사에서 뭐 무슨 일이 있나? 막 아니면 뭐가 안 맞나? 맞나? 막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저희는 좀 일찍 진지하게 이쪽 일을 하면서 되게 사실 엄청 그 연습생 때가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0: 맞아요.
1: 사춘기.
2: 네, 뭐 사춘기도 있지만 뭐 어쨌든 저희가 엄청 잘하고 싶고 또 더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 나이 때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뭐 한 20대 후반 30대 지금이 훨씬 잘하겠죠 그때보다. 근데 어쨌든 그때는 더 잘하고 싶고 막 그런 욕심이 워낙 많을 때다 보니까 막 그런 거에 엄청 미쳐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인생의 전부였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네. 그런 나이일 수밖에 없고. Okay, so I was warming them up for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students they were in school. And he says that for Youngjae says that for him, he was actually a pretty bright student. You know, he liked to play soccer with his friends and he was really talkative and whatnot, but he became a trainee when he was in high school and he kind of was slapped with reality and his personality took a little bit of a dive. He started getting really serious all of a sudden and he started not talking a lot. So he was kind of what Jason was like in junior high, but then in high school that changed. And after his debut, he was able to meet up with some of his friends from school and their friends were just like, I was kind of worried about you when you were like a trainee because you just got so serious all of a sudden. But for him, it was because he felt the weight of the world on his shoulders because he was trying to do his best. He feels like he probably does a lot better now. But at the time, it was kind of what we were doing at that era. 나키 씨는 좀 어땠어요?
1: 저는 학생 때는 좀 많이 그 꿈나라에 많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0: 오, 네. 네,
1: 아니,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0: 좋아요.
2: 네, 많이 잘 때죠.
1: 많이 잤고.
0: 간혹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네. 좋아하는 책들이 있었거든요.
1: 네, 네.
0: 어떤 책 위에서 자면 딱 알맞은 높이 혹시 있으셨어요?
1: 저는 안 가렸어요.
0: 안 가렸어요.
1: 저는 진짜 안 가렸던 것 같아요.
0: 네. Okay, so he daydreamed a lot. Let's put it that way. He daydreamed a lot when he was in school. And I was saying that. So if you watch a few dramas or movies, like they have like books that they think was like the perfect height to daydream. He's like, nah, it didn't matter. Just he was always. Into those. We're going to be asking more questions about the musical and whatnot as we continue on with the show, but continue to send in any questions and messages you might have for the two of them. In the meantime, though, do show some love to their musical careers. We've got Youngjae's solo track of A Perfect Day,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and more of the show.

0: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All right, today we continue on with our summer special, and we have Youngjae and Daki in the studios. We're looking at the season 3 of the musical Dream High reboot. So the numbers, I heard a little bit of a sneak peek, and I need to ask them a little bit about it. 이거는 정말 스포일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는 알지만
3: 네.
2: 2주 전에 대표님이랑 감독님 오면서 감독님께서 직접 데모를 저희한테 들려주기는 했었거든요, 노래들을. 여기 방송에, 방송에서 해주셨어요. 스포일러를 한 두 곡 정도 해주셨는데
3: 먼저 하셨네요.
2: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즌을 봤는데 지난 시즌도 너무 훌륭한 곡들이 많았지만 정말 너무 좋은 곡들이 많더라고요.
4: 네,
2: 그래서 그날 두 분이 녹음을 하니 많이 음원을 공식 발표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녹음 스케줄도 최근에 좀 잡힌 게 있었을까요? 노커멘트로 해야 되는?
4: 스케줄은
2: 노커멘트로 가야 되는 건가?
4: 아, 뭐 뭔가를 하기 전에 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2: 아, 그래요? So, we did get a chance to have a little bit of a taste of the spoilers to season 3 because the director did give us a little bit of the demos, and he did say that they were trying to get some recording done. So I was like, so, do we have any recording that's been happening? And they're just like, I think we need to practice a little bit more before we actually do that. There's a lot of dancing in Dream High for season 1 and 2, and I'm guessing that season 3 is probably going to be even more. So I want to know, how has it been for you guys to do this? 사실 두 분은 이제 가수 활동도 하셨고 지금까지 하셨던 곡들 중에서도 워낙 에너지가 많았던 곡들이 많아서
4: 네.
2: 사실 이번 역할들을 맡으면서 안무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3: 네.
2: 근데 이번에는 또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더 많겠죠?
3: 제이슨이 엄청 많죠. 많지 않을까?
4: 많죠. 아,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2: 아, 그래요?
4: 네, 적당한 정도.
2: 그래요?
4: 네.
2: 실력들 때문에 적당하다고 느끼는 건가요?
3: 아,
4: 그러니까 임팩 있다.
2: 아, 임팩 네, 있다.
4: 임팩 정도.
2: 네. 네,
4: 춤은 아니다. 댄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2: 아, 이건 아무리 봐도 라키 씨가 네. 실력 이만큼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3: 그거 맞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그렇죠.
3: 너무 잘 추니까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2: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막, 이런 동작이 막 네. 아니 뭐 이런데
3: 뭐
2: 남들은
3: 거니까 뭐 하는 건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한테 갑자기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저는 막 댄스 이런 느낌인데 이제 라키 씨가 하면은 그냥 뭐 하던 거 그냥 그런 느낌인 거죠.
4: 전혀 아닙니다.
2: Okay. So I was asking if there's a lot of dance. So Naki's like, no, there's not a lot. And I'm just like, I feel that he's being modest because like, I feel that right now with his level, because like even Youngjae's joking, like, I feel that if I was given his dance moves, that I would probably be like, that's dance. But he's just kind of over here, like thinking that it's nothing. As soon as we talked about this, a lot of the listeners are enjoying the fact that you guys are the best dancer. 이거 춤 얘기 나오자마자 또 라키 씨 또 최고의 댄서라는 얘기가 쭈르륵 들어오고 있고요. 영재 씨 오늘 좀 자주 웃으셔야 되겠는데요.
3: 왜요?
2: 웃음소리가 너무 이쁘다고. Everybody's loving your laugh.
3: 감사합니다.
2: Okay, because you guys are starting in a musical, I need to know how you guys keep your endurance up. 아무래도 이제 뮤지컬 자체가 좀 하이텐션이기도 하고 좀 꿈, 희망 이런 메시지를 네네네. 좀 주는 뮤지컬인 만큼 체력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네. 분은 체력관리 특별히 하는 방법?
3: 뭐 체력관리,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뮤지컬이 아까 라키 씨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떠한 역할에 막 엄청 비중이 몰빵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오는 모든 역할들이 다 서사가 살아있고 다 각자의 그 타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사실은 뭐 보통은 이제 뭐 조금 뭐 흔히 말하는 주연 캐릭터들은 좀 엄청 무대에 계속 많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많이 있긴 하지만 좀 그래도 이렇게 캐릭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막 이걸 한번 하고 나면 내가 막 진이 다 빠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근데 보는 분들은 또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배우분들이 자기가 보여줘야 될 때 자기 씬 들 때 더 확실히 그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극을 봤을 때는 되게 에너지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2: 네, 일단은 그럼에도 우리 배우분들은 좀 배분이 잘 돼 있어서
3: 그래서 좀
2: 에너지가 좀 그 오히려 쭉쭉쭉쭉쭉 올릴 수 있는
3: 딱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딱 쓰고 이거를 할 수 있다.
2: Oh, very interesting. Okay, so Youngjae was saying that kind of a extension of what Aki was saying earlier is that in the musical, so a lot of times when you think of like the main characters and then the supporting actors, like they're kind of the amount of time that they're on stage is set, you know, like they're on stage from like start to finish or there's like a certain amount of scenes that they're in. But the way that the production team has shaped season three, each team and each scene kind of goes up and then they do their scene and then they have a little rest time in between. So for him, he's been eating well and just working out because he loves working out anyway. So that's how he does it. But for the most part, it's really well balanced so that the actors are getting rest in between, but the audience is constantly getting a chance to see like the energy building and building and building and building. 그러면 라키 씨는 뭐 특별히 뮤지컬 할 때만큼은 이런 거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꼭 챙겨 먹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4: 피한다, 챙겨 먹는다.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무조건 네 그 뭐죠 그걸 엄청 큰 거,
2: 큰 거?
4: 빅 사이즈, 네 빅 사이즈를 한 두 번 정도 먹는 거 같고.
2: 오케이.
4: 네 그리고 피한다.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피한다. 텐션 안 다운되게끔 유지하는 거.
2: 네. 오케이.
4: 뭐 정극 뭐 이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2: Okay. So for him, he has to have at least two iced coffees a day, like the big size iced Americanos. And then he tries to keep his tension up because definitely he's feeling that, you know, his role this time around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his current personality. So he's definitely trying to keep that up as high as possible. I need to ask this because this became a huge thing after a YouTube channel video came up. 이건 사실 어느 유튜브 콘텐츠 때문에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 뮤지컬 배우들도 이제 뭐 인 마이 백 식으로 해서 꼭 들고 다니는 것들 있다든지 이렇게 뭐 챙겨 먹는 비타민이나 뭐 목에 좋은 캔디나 뭐 이런 거 좀 있더라고요.
3: 맞아요.
2: 두 분 좀 있어요?
3: 저는 공연할 때 두 개를 꼭 챙기는데 그 약이 있어요. 목에 좋은 약인데 보통 성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약인데 이제 저도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먹는데 사실 이름은 몰라요. 제가 그냥 사진 찍어놓고 그냥 그거를 계속 사서 먹는데
4: 있나요?
3: 아 가루는 아니고 그냥 이제 녹여 먹는 건데 좀 크지도 않아요. 뭐 이만한데 맛도 없고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무맛.
2: 네.
3: 근데 그거랑 저는 이제 빨대를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이제 목 푸는 거.
2: 네. 오케이. 두 개를. So he got a recommendation for this one particular vitamin that opera singers use, and he doesn't know the name of it. He just always takes a picture, and every time he goes by, he just shows the picture. It's like just this small little tablet that tastes like nothing, and he just dissolves it on his tongue, and it's supposed to be really good for your throat. So he uses that, and he also has a straw in his bag all the time because it helps him with his vocal warm-ups. 가루약 뭔지 알아요, 그거.
4: 왜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 가래랑 이런 걸 좀 없애주고 좀 뭔지 알아요?
4: 저는 그 이제 약간 다른 거긴 한데 그 무언가를 챙겨 먹는 거는 사실 잘 관찰을 하지 못했고 이제 그 뮤지컬 연습을 하기 전에 이제 다 같이 이제 준비하는 운동
2: 맞아요 운동
4: 예 그게 이제 각자 다 달라요
2: 이제 맞아요
4: 누구는 이제 빨대 하고 있고
2: 맞아요
4: 누구 빨대 하고 있고 누구는 두두 이러고 있고
3: 맞아요
4: 이제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다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이이 이러면서 이런 거 하시고 누구를 막 이렇게 뛰고 다
2: 맞아요.
4: 각자만의 그 루틴들을 뭔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가끔씩 이렇게 그냥 빠져나와서 보면 되게 다 방식들이 다르고
3: 맞아
4: 다 본인의 어떤 그
2: 준비
4: 루틴을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다.
2: 본인 건 아직
4: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2: 약간 좀 보면서 관찰하고 획득하는
4: 이게
2: 어느 날은 부하고 어느 날은 빨대하고 있고 어느 날은 뭐하고
4: 여기서 내가 내 스타일대로 춤을 해버리면 좀 갑분싼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조금 조금 그 밑에서 허밍 정도는 해도 되겠다.
2: 해보
4: 약간 그 약간 이렇게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
3: 각자 자기 세상에 빠져 있는데 네,
4: 거기서
3: 오늘 언니 세상에 잠깐 들어가 볼까 네. 이런 느낌.
4: 내가 야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아니면 오늘 약간 팝스럽게 좀. 뭐 이런 걸로 가야 되게
3: 아 너무 웃기다.
2: 어쨌든,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4: 어쨌든 하모니가 되잖아요.
2: 그렇죠. 맞아요.
4: 서로 하모니가 되는데 제가 갑자기 이상한 걸 할 수 없는 거니까.
2: 아 그래서, 왜요?
4: 아 그나마 여기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차는 것 같아요.
2: 네. 오케이. 네. So he's noticed. So he does every once in a while have there's this if you go to a pharmacy in Korea and you ask for a powder that's supposed to get rid of phlegm. He takes that every once in a while if his throat gets a little too phlegmy. But other than that, when it comes to warm-ups and stuff like that, he doesn't have his set warm-up. And he was explaining to us that when you walk around a musical and, you know, you see the actors getting ready, like so many people have so many different ways of warming up their body and warming up their vocals and stuff like that. So he just loves sitting there and just watching all the other actors do that. And he's yet to find his own kind of rhythm to get into it, so maybe this time around we can find how he finds it. 근데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어쩌면 본인만의 흐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4: 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네, 저도 한 개성이 있어서 저만의 이제 푸는 방법이 굉장히 좀 웃기긴 한데 이제 텐션 올리는 방법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배님들도 있고 거기서 갑자기 제가 막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서
2: 좀 숨어서 하는
4: 예, 좀 보면서 스트레칭 할 때도 되게 눈치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만 눈치 보는 건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다 선배님이야.
3: 근데 네. 이거는 라키 씨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3: 왜냐면 누군가 보기에 라키 씨도 똑같은
2: 맞아요.
3: 그 인물일 수도 있다.
2: 맞아요.
4: 저도 해야겠다 하면 이제 갑자기 문워크 하고 풀긴 하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3: 맞아요.
4: 또 이렇게 문워크 하다가 부딪힌다고 또 그럴 때 굉장히 민망하고.
2: Okay, so yeah, he's yet to find his. He's trying to still figure it out. And Youngjin's like, I think that probably if somebody else saw Raki doing something, then they'll probably have the same ideal of everything. But yeah, he's still trying to find his groove in general. Speaking of musicals, because both of you are adding to your list, is there any role that you guys would love to do in the future? 이제 두 분은 한 작품 더 추가해가고 있잖아요.
3: 네.
2: 좀 해보고 싶은 역할? 또 관계자분들이 또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3: 해보고 싶은 역할이요?
2: 응. 아니면 뭐 작품?
3: 와, 그 너무 많은데?
2: 제일 큰 거. 만약에 오늘 러브콜 들어오면 진짜 당장 연습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3: 와, 뭐 많아요. 다 하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시라노?
2: 시라노?
3: 작품을 되게 넘버들을 너무 좋아하고 데스노트도 해보고 싶고.
2: 데스노트.
3: 네.
2: Okay, so Death Note and Shirano would be something that he can think of the top of his head, but he's open to anything else. So for any of the other musical directors out there, if you're looking for roles in the future, don't forget to reach out. 아키 씨는?
4: 저는 그러니까요. 제이슨은 일단
2: 열심히 좀
4: 네,
2: 하고.
4: 열심히 하고 뭔가 네 달타냥 때 그 검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재밌었는데 뭔가 몸 쓰는 위주의 어떤 또 다른
2: 그날들도 네.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날들도 잘 하실 것 같고
3: 지금 하고 있잖아요.
2: 네. 네. 그날들 Oh yeah, those 네. days would be something. He really loved being D'Artagnan. He loved the fighting 네. scenes and stuff like that. So I was like, yeah, 그날들 those days would be a
4: 액션을 많이 하고 싶어요.
2: Yeah, he wants to do some 네. action stuff. So. Any of our musical directors out there who would love to bring them in there, that would be great too. We're going to be answering more of your questions as we continue on, so continue to send those in. But in the meantime, to show some love and support to Raki and his career, we've got his track of Forever and Ever, and we have more of the show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We continue on with our summer special. We have Yongjae and Naki in the studio as we are supporting their upcoming musical that is Dream Eye the Musical Season 3 Reboot. And the musical is coming to a stage near you. 이제 곧 시작인데요.
5: 네.
4: 날짜 홍보해줘야죠.
5: 날짜가 7월, 잠시만요. 7월 18일부터
4: 네.
5: 9월 27일까지 mm-hmm. 코엑스 아티움 우리은행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4: 오케이. Okay.
5: 많이 와주실 거죠?
4: 네. So from the start of the 18th of July all the way to the 27th of September, you get a chance to watch this at the COEX Atium's 우리은행 Hall. So don't forget to check that out. Now, as we continue on, we are going to be asking, before you came into the studio, you two wrote some messages to the staff and to the other actors, and I'm not going to read them. You are.
6: 제가 읽는 것보다는 두 분이 읽는 게 더 감동적이어서 우리 스태프들이랑 써놓으신 걸 제가 읽으면 덜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이제 응원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 라키 씨부터 네. 뭐라고 쓰셨는지.
7: 우리 함께 꿈과 희망을 만들고 외치자. 드림 하이! 이렇게 썼습니다. 네.
8: 진짜 네. 노력한 것 같은데. 네.
4: 진짜 노력했어.
8: 네. 아유 웃기다.
7: 우리 함께.
4: So he really tried to up the energy with that with this message, which was to say let's all put this together for the coming musical. 자 영재 씨는 뭐라고 썼어요?
5: 저는 더운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로운 꿈의 무대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요. 화이팅! 이렇게 적었습니다.
4: Okay, so yeah, it's been really hot these days. Let's take one step at a time to the dream that we have, which is the upcoming musical. So we've got, because the musical itself is a dream about dreaming and, you know, whatnot, I want to know if there is any goals that you really wanted to put together this year.
6: 뮤지컬 자체가 좀 꿈을 생각하게 하고 좀 미래의 목표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하는데
5: 그쵸.
6: 두 분은 올해 이제 거의 다 갔긴 했어요. 반 이상은 갔는데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좀 세워놨는데 좀 꼭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있다면?
5: 네. 저는 일단 이 작품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무대를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실 요즘에 그냥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팬분들을 만나는 거를 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실 그거를 지금 막 미팅하고 이제 잡고 있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아마 올해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드림아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대현이 앨범 나오는데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4: 곧 나오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5: 네, 그것도 나온다고. 네, 그렇습니다.
4: Okay,
5: 네.
4: So showing some love to his fellow member because he's coming out with a new album and we actually do have him coming to the studio too. But he wants Dream High to do well this year and actually he's been pretty happy with his life. He's been actually very happy right now and he wants that to kind of maintain. He's also given us a little spoiler. He really wants to meet up with the fans this year and he knows that the fans want this too. So he's in meetings at the moment. So hopefully before the year is up, there might be something that he can do with the fans very very soon. So very exciting. 라키 씨는
7: 저도 드림아이가 어쨌든 이 꿈과 희망을 또 느끼게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림아이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뮤지컬을 보고 그 숨겨왔던 한 켠에 넣어놨던 그 꿈과 희망을 잠깐 다시 열어서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드림 하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8월 초에 또 앨범이 나올 예정이라 네 8월 초에 앨범이 나올 예정이라 그것도 하면서 한국에서 또 콘서트도 네 네, 하게 될 것 같.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팬들 하모라는 네, 제 팬 이름이 하모여가지고 하모들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만큼 네, 이번 연도는 더 행복한 네.
8: 진짜 좋아하시겠다.
7: 네, 연도가 됐으면 네. 좋겠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4: Okay, so he's 네. getting poetic over here. So he says that because the musical Dream High is about dreams and goals and whatnot, he hopes that for everybody who comes to see the musical, that you can be able to pull out some of those dreams and ambitions.

0: symbol like she just said. 자, 여진 씨를 저희가 간단히 더 소개. 팬덤 명은 부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달의 소녀 멤버이기도 하고 루셈블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활동명부터 활동명을 이제 여진 L Infinite Mark 그 다음에 NA Luna로 변경을 하셨는데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So starting with this promotion, you changed your stage name to Yeojin Luna and you decided to add this infinity symbol. Why is that?
1: 사실 저희가 이달의 소녀의 이름을 좀 글자를 뒤집으면 루나가 되는 네. 원래 그런 이름이었는데 솔로로 데뷔를 다시 하게 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루나라는 이름을 쓰는 거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피니티 그 기호 자체가 약간 무한을 약간 형성하는 네. 의미인 만큼 이달의 소녀와 그리고 오빛 그리고 여진은 이제 무한한 관계이다라는 okay. 의미로 이제 기호를 넣었습니다.
0: Alright, so after making her new comeback as a solo artist, she felt the need to change certain things about the name Luna. And the reason why she wanted to add that infinity symbol in between the letter L and N is because they're going to be infinitely active from now on. 자, 그렇다면 이제 팬덤명이 부인데 이 팬덤명 뜻이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could you tell us a bit about the fandom name Boo?
1: 네, 제 팬덤 이름을 사실 그냥 오빛으로 그냥 네. 쓰던 이름을 계속 쓰자라고 네. 이제 저는 회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팬분들이 솔로 데뷔한 만큼 좀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오.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에 항상 부가 들어가더라고요.
0: 오.
1: 제 반려견도 네. 두부, 유부고 그리고 이제 부라는 뜻이 약간 미국에서는 약간 애칭으로도 많이 네? 불리기도 하니까 네? 좀 귀엽게 푸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0: 아, alright. So originally she wanted to stick to the original fandom name Orbit since her Luna days, but the fans were telling her to come up with something new now that she's making her new debut as a solo artist. So she chose her favorite letter, Boo, and most of the things she loves in her life contains the letter, for example, 두부 and Yubu, her dogs, and she also liked how boo word is used in the States, as in B-O-O. Well, thank you so much. 자, 어쨌거나 이제 여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팬들을 향한 애정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요. 팬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So what do they mean to you?
1: 사실 팬분들은 저한테 좀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진부하잖아요. 그냥 오. 제 삶에 있어서 일부인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제가 노래랑 춤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은 결국 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팬이 없으면 노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팬분들은 제 그냥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0: Okay, well, it might be a little bit cliche to call them my family members, but they're literally part of my life, and the only reason why I'm able to dance and sing on stage is because they exist and they are there to support me.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팬들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So when was the moment that you felt the most grateful to your fans?
1: 제가 오늘 이제 심플리 케이팝 오늘 월요일이니까 녹화를 네. 하고 왔는데 오늘 되게 귀엽게 이제 응원봉을 들고 오. 함성을 많이 질러주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가장 이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during the pre-recorded session for today's Simply K-pop, I noticed a lot of fans were holding their light sticks to cheer me up. And to my eyes, they seemed very lovely and they gave me all the courage that I needed to be on it.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데 궁수 마법사님이 딸내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I consider her to be my legit daughter. Well, thank you so much. That clearly shows how much love you have for her. 자, 그렇다면 앞으로 팬들에게 좀 어떤 아티스트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So what kind of artist would you like to be remembered as from the fans?
1: 이제는 제가 팀에서 또 막내였는데 네. 마냥

0: 이제 좀 어린 이제 아기처럼 이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좀 사람들한테 당당함을 좀 말하고 싶은 그런 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since I was the youngest member in the team, a lot of people tend to treat me as, I'm just gonna quote her, baby, but I no longer want them to see me that way, but I want them to see me as rather a more confident figure from now on. 자, 그렇다면 앞으로 팬들과 함께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어떤 것일까요? So, if there's one dream you'd love to achieve together with your fans in the future, what would it be?
0: 정말 큰거 없고 그냥 작은 소극장이어도 괜찮으니까 팬들이랑 같이 좀 가까이 만나면서 좀 스킨십도 하고 이제 가까이 만나서 무대도 보여드리고 약간 좀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어요. 더 가까운 사이가.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it's nothing really fancy. It could be as a small venue. I just want to host an intimate event where we could all have fun together. 자, 그렇다면 아티스트로서의 목표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What's your goal as a solo artist?
0: 아티스트의 목표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아, 이 아이가 내가 정말 좋아하던 이 여진이 아,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매력도 많구나. 어떤 색을 입히더라도 다잘 맞는 옷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티가 되고 싶어요.
1: Alright, so the only goal I have for now is to show them the size they did not know I had it in me.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와주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돼요. From now, we're gonna speak about the reason why she's here with us tonight is to promote her new album! 자, 이제 Level 2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새로운 앨범 한 트랙씩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lease walk us through the tracks.
0: 네, 첫 번째 타이틀곡은 레드 핫 칠리 썸머라는 곡이 있고요. 네, 두 번째 트랙은 Quiet Yes. 그리고 세 번째 트랙은 이제 팬분들을 향한 팬송인 반짝입니다.
1: Oh, well, thank you so much. The first track is Red Hot Chili Summer. That's the title track. And the second track is called Quiet Yes. And the last song is dedicated to the fans called 반짝 Two Halves. Well, thank you so much. 그렇다면 Red Hot Chili Summer 어떤 노래일까요?
0: 레드 핫 칠리 썸머는 일단 지금 이 무더운, 엥? 무더운 맞죠? 무더운.
1: 엄청 덥죠, 지금. 완전히 무더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 너무 더워요.
0: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더움을 식힐 수 있는
1: 오.
0: 정말 강렬하고 시원한 그런 썸머송입니다.
1: Okay, so it's a summer theme song that you can that's used for you to beat the heat just by listening to it. Well, thank you so much. And what about the second track?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걸까요?
0: 네, Quiet Yes는 굉장히 좀 쑥스러운 그런 노래예요. 말하지 않아도 약간 침묵 속에 오케이, 약간 이런 그런 되게 수줍고 설레는 말하지 않아도 알지? 내 대답은 예스야. 이런 귀여운 곡입니다.
1: So, Quiet Yes is a song about this excitement and kind of a shy feeling that can be shared without saying a word. But the main message of this song is that no matter what question or what you're about to tell her, the answer is always going to be the yes. 자, 그렇다면 마지막 노래, 팬송. 이거는 좀할 얘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
0: 네.
1: 참여하셨잖아요. So, you participated in writing this song too. 자, 어떤 포인트가 좀 있나요?
0: 이 낯간지러운 말들은 사실 팬들한테 이렇게 아무리 가까워도 하기가 부끄럽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제 팬들에 대한 감정을 좀 예쁘게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 좀 직접 쓴 곡입니다. 제가 정말 긴장하면서 근데 좀 빨리 나왔어요.
1: 아,
0: 가사가.
1: 그래요? 얼마나 빨리 나왔나요?
0: 가사가 대표님이 여진아 이 노래 가사 써봐 하고 제가 한 반나절도 안 돼서 드렸던 것 같아요.
1: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the lyrics, when she was working on the last track, it only took her half a day to finish, and it got approved by the CEO of a record label. And the message-wise, it talks about this cringy stuff that you kind of find yourself hard to say it out loud in real situations. She just expressed it through the lyrics as beautifully as possible. Well, thank you so much.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level 1이랑은 또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0: 맞아요.
1: Like mood-wise, I thought the level 2 album was quite different from level 1 album. How would you differentiate these two? 어떻게 다를까요?
0: 약간 레벨 1은 처음 시작이니까 네. 좀 힘을 주는 듯 안 주는 듯
1: 아, 오케이, 오케이.
0: 했어요. 뭔가 오케이. 약간 그리고 제가 시도해보지 않은 스타일이기도 했고 대표님을 만나고 이 회사를 만나고 처음 내는 노래니까 약간 제 아이디어보다는 회사랑 약간 맞춰가는 그런 느낌으로 대표님이 해보는 게 어떻냐? 좋습니다. 약간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level one, since it was the beginning of my new career, I tend to take it easy while I was working on the album in terms of mood. And that was me and my company started working together. So it was the procedure for both of us to find the common ground through the album.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전 컴백을 준비하면서 이전 활동 면에서 좀 다른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So compared to your previous promotions, what do you think has changed the most?
0: 일단 많이 달라진 거는 네. 정말 많이 달라진 건 제 머리색이 정말 달라진 거. 제가 완전 네. 흑발이었다가 네. 완전 백금발로
1: 그러니까요.
0: 탈색을 무려 5번을 했는데요.
1: 네.
0: 그게 제일 크게 달라진 것 같고.
1: Alright. 네.
0: 두 번째는 노래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1: 오, 노래 스타일이요?
0: 네. 첫 번째 okay. 이제 레벨 1 타이틀곡 슈가톡은 네. 조금 약간 좀 약간 힙합 무드에 좀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힙합 같은데
1: 네.
0: 그런 약간 그런 힙합이 아니고요.
1: 네.
0: 좀 멋있고 약간 좀 시크한 그런 매력을 보여줬다면 이번 레벨 2는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스타일 정말 밝고 계속 웃을 수 있는
1: 오케이. 아 그러면 레벨 2가 조금 더 원하시는 거에 가까운 톤이었군요 그러면?
0: 네.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the biggest difference compared to the previous promotion is my hair color. Back in the days, I used to have black colored hair. Now I bleached it 5 times and I have this blonde hair. And the second thing that changed the most is the song style. If you look back, Sugar Talk, it was based on hip-hop mood. It rather had this emotion of being more cool and chic. But with this Level 2 album, these are the music that tend to match my musical taste a lot more. 자, 그렇다면 이제 뮤직비디오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 Red Hot Chili Summer 뮤직비디오에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셨습니까? So what kind of story did you want to convey through the music video of Red Hot Chili Summer?
0: 이게 되게 심오한 뮤직비디오예요.
1: Okay.
0: 사실.
1: Yeah.
0: 근데 저희 부 여러분들은 그냥 제 얼굴을 보는 데만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1: 네.
0: 이 Red Hot Chili Summer 뮤직비디오에서 저는 여름 그 자체인 거예요.
1: Okay.
0: 신도 아니고
1: okay.
0: 그렇다고 인간도 아니고 그냥 제가 웃고 제가 손대는 것마다 다 컬러풀한 색감으로 퍼져나가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요정? 요정? 제 입으로 요정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최악인데요.
1: 너무 좋죠.
0: 약간 그런 네. 느낌이고 근데 정작 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여름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니까
1: 네.
0: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좀 네. 컬러풀해지는 오. 거를 저는 약간 모르는 거예요.
1: 오, 이런 뜻이 있었군요. So she said, the music video is actually a really deep music video despite the boos are so focused on how I look in it. So through the music video, I'm a summer fairy itself, not God, not human, but everything I touch becomes very colorful. But oddly, I'm the only one who doesn't know about it. That's what the music video is about, the irony of being a summer fairy.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ow, 노래 듣고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Let's have a listen to the song, and we'll be right back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We have Red Hot Chili Summer by Yeojin. Enjoy!

0: Welcome back. That was the title track from her Level 2 album called Red Hot Chili Summer, and it was performed by her Yo-Chin. Now, before we move on to the next part, I would like to spend some time talking about the physical copy of Level 2. First off,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주셔가지고. Do you mind walking us through the contents of this physical copy, please?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1: 네.
0: 자,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I'm gonna unbox it slowly. Bum-bum-bum-bum-bum-bum. Yay! And the first thing we see is the 이거를 포카라고 하죠. 아, 포카가 아닌데?
1: 아니에요.
0: 이게 뭐죠?
1: 이거는 그 원래 이제 CD 앨범에는 오. 안에 속지가 있잖아요. 예, 예. 약간 잡지처럼 예. 그걸 대신해주는 오. 양면이에요, 심지어.
0: Okay, so remember how a lot of physical copies have a booklet in it? So this is to replace that. These are the pictures taken while she was working on the album. And there's so many pictures included. It's a great news for the fans. It's totally worth buying. 자, 그리고 여기에 포카가 있네요.
1: 맞아요.
0: Finally found the photo cards. Thank you so much. And behind that, there's messages written by her. Herself. 아니 이 뒤에는 또 메시지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오케이,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요?
1: 약간 네. 이 포토카드를 받았을 때 네. 그냥 받으면 조금 네. 재미가 없잖아요. 오.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쓰면 받는 오케이. 분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0: okay.
1: 해가지고.
0: Well, thank you so much. So she said, if you just receive the photo card itself, it's not going to be fun. So I added a twist by adding a message, one-lined message for each of the pictures to describe what was going on in it.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이게 뭔가 싶었어요. At first I was like, what is this? This is so new to me. 이게 뭔가요? What is this?
1: 너무 귀엽죠?
0: 너무 귀여워요, 이거.
1: 이게 네. 이제 그 안에 이 아마 뭐였지?
0: 네.
1: 뭘 연결하면
0: okay.
1: 이걸 CD 대신 들을 수 있는
0: 네.
1: 작은 이제 플레이어 같은 이게 약간 CD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오, 그건 okay. 아니에요. Well, thank you. So it's a replacement for compact disc, also known as CD. If you plug this into whatever device you use, you're gonna be able to stream her album. Thank you so much. 아니 이거 완전 collector's item인 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키홀더로 달고 다녀도 예쁠 것 같아요.
1: 그 용도로 이제. 안에 키홀더가 같이 들어있어요.
0: 몇 수 앞을 읽으시는 겁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So you can literally use this as a key holder with this line that's attached in it too. 자, 감사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앨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많이 많이 한번 사주시면 감사드릴 거고요.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검색해보시면 정말 귀여워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꼭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I'm just gonna put it right here. Thank you.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자, 이제 다음 파트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워드카드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1: 네.
0: 빈칸 채우기입니다.
1: 네.
0: Are you ready?
1: Yes.
0: Let's go. If you could describe yourself in just one word, it'd be this. 여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단어입니다. Let's go.
1: 뿅.
0: 뭔가요?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장미입니다.
0: 장미, rose. Alright, we're gonna come back to that later. 좀 이따 올게요. My current phone wallpaper is 지금 나의 휴대폰 배경화면은 이 사진이에요. Let's go!
1: 유부! Alright, 반려견입니다.
0: Picture of 유부. 잠깐만요.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두부가 서운해하지 않나요? What did 두부 say?
1: 두부는 네. 요즘 너무... 요즘 너무 이제 네. 그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0: 아, okay, because 두부's look became kind of different compared to the past, so I decided to stick to 유부. Well, thank you. Now, moving on to the next one.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My favorite word is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요?
1: 사랑해.
0: Okay, I love you. Now, on to the next one. One thing I really want to boast about is 나 이거를 꼭 자랑할 거예요. Let's go.
1: Red Hot Chili Summer!
0: Red Hot Chili Summer is the thing that she would have brag about!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Summer isn't complete without 여름엔 꼭 이걸 해야 돼요. Let's go!
1: 바다에서 수영!
0: Alright, swimming in the ocean! Thank you. Now on to the next one. The three songs I've been listening to the most lately are 1, 2, and 3.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세 곡은 1, 2, 3입니다. Let's go!
1: 레드 핫 칠리 썸머 콰이엇 예스 반짝.
0: Perfect answer. Now on to the next one. Whenever I'm stressed, I do this. 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합니다. Let's go.
1: 잠을 잔다.
0: ZZZ sleep.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To all the fans who love my music, I'd like to say this. 내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 혹은 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할 거예요. Let's go.
1: 내 꿈이야.
0: Alright, you are my dream.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back to the first one. So you said if you could describe yourself in just one word, that'd be rose. 장미라고 하셨습니다. Why입니까?
1: 제가 정말 좋아하는 꽃이 장미이기도 오, 하고
0: okay.
1: 제 추구미가 약간 장미예요.
0: Okay, okay, okay. So my wannabe beauty model is rose itself and it's also one of my favorite flowers.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네. 추구미가 장미면 어떤 뜻인가? So what do you mean by you would like to be like rose?
1: 약간 장미가 꽃잎이 되게 많잖아요.
0: Okay.
1: 근데 그만큼 약간 여러 방면에 이제 아름다움을 보여줄 oh. 수 있는 꽃이라고 생각을
0: 아,
1: 해요.
0: Okay.
1: 그래서 저도 그 장미처럼 많은 꽃잎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0: Okay.
1: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0: 아,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you see rose, they have a lot of flower petals and just like it, I would like to become a person who has different size that's able to show my beautiful size.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지금 나의 휴대폰 배경화면 이제 유부라고 하셨어요.
1: 네.
0: So you say your current wallpaper is a picture of Yubu. So what's the best picture you got from Tubu? 제일 좋아하는 두부 사진은 뭔가요?
1: 두부 사진이요?
0: 두부 사진 혹시 지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show us the picture of 두부 아, too?
1: 진짜 많은데?
0: Oh, there's so many. But if you were to choose one picture and that be 카메라를 향해서 부탁드립니다. 아니, 너무 귀여운데요, 두부가?
1: 얼굴이 지금 너무 네. 꼬질 티즈여가지고.
0: Alright, but she seemed kind of messy in the picture. Well, thank you.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귀여워요.
1: 근데 그 혹시 네. 강아지 키우세요?
0: 그럼요. 저는 푸들이 있습니다. I have a poodle in my place. Yes.
1: 저도 집에 첫째 강아지가 푸들인데.
0: 아 네.
1: 그 강아지 특유의 그
0: 냄새.
1: 꼬순내라고 하죠. 네. 그게 너무 지금 얘한테서 그 꼬순내가 엄청 나요. 유부는 좀 네. 뽀매여가지고 네. 이제 좀 털이 네. 좀 약간 정갈한데. 네.

0: 두 분은 말치즈여서
1: 네.
0: 정이가 미용을 시키지 않으면
1: 어.
0: 애가 이제 그 어디 이제 시골 강아지처럼
1: 네.
0: 좀 생기게.
1: So unlike Yubu, Tubu has a Maltese. If you don't clean it regularly, it starts becoming one of those countryside dogs, a little messy and a little smelly. Well, thank you. See, a lot of listeners like how Tubu looks. The horse is so cute. And 궁수마법사님도 귀여워요. Well, thank you.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My favorite word you said is 사랑해. Translates to I love you. 왜이 단어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0: 뭐 사실 사랑해라는 단어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1: 네네.
0: 뭔가 고마워도 사랑해 이렇게
1: 네.
0: 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뭐든지 약간 사랑해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1: 네.
0: 약간 저는 사랑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Okay, I love the word 사랑해 is because it's one of those words you can explain about everything just by saying it. Well, thank you.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 여러분들이 사랑해라고 해주신 게 언젠가요?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heard boo saying 사랑해 to you?
0: 아, 제가 말고
1: 네.
0: 부가요? 야, 너네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안
1: 자,
0: 해줘?
1: 여러분, 지금부터가 타이밍입니다. Start dropping comments on YouTube or through her social media.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thing I really wanna brag about nowadays is the title track, Red Hot Chili Summer. 자, Red Hot Chili Summer를 지금 가장 자랑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못 여쭤봤어요, 시간 때문에. Red Hot Chili Summer를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뭐에 집중해서 들으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있을까요? Is there something you would like the listeners to like really focus on?
0: 이 노래를 들었을
1: 네.
0: 때 정말 아 빨갛다,
1: 네.
0: 정말 시원하다,
1: Okay.
0: 진짜 강렬하다,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1: Okay.
0: 사실 멜로디도 되게 중요하고 가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기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1: Okay.
0: 그래서 저는 약간 느낌을 좀 포커스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1: 진짜 훌륭한 답변이었어요, 진짜.
0: 왜요?
1: 막 멜로디가 훌륭한 거 너무 좋지만 사실 노래라는 게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말씀하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0: 아,
1: 진짜.
0: <정말요?
1: Alright, so she said rather than focusing on the melody or the other things, technical side about the music, of course they are important, but while you guys are listening to the track Red Hot Chili Summer, I want you guys to really, really hone in to the emotion that you get. For example, it could be an impact that you guys are feeling, or it could be the refreshing image, or it could be the red image that you guys can often think of when you guys think of the keyword summer.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Summer isn't complete without swimming in the beach or ocean. 자, 꼭 수영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바다에서.
0: 네.
1: 동해를 좋아하십니까? 서쪽을 좋아하십니까? Are you a fan of East Coast or the West Coast?
0: 저안 가리는데
1: 오케이.
0: 제가 얼마 전에 아 얼마 전 아니구나
1: 네.
0: 작년에
1: 오케이.
0: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언니가 있어요.
1: 아, 네.
0: 저희
1: 네.
0: 제가 진짜 사랑하는 언니가
1: 네.
0: 있는데 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언니가 캠핑을 엄청 좋아해요.
1: 오.
0: 그래서 언니랑 함께 캠핑을 갔어요. 삼척으로.
1: 멀리 가셨네요, 진짜. 네.
0: 언니가 운전을 할줄 알아서
1: 네.
0: 삼척으로 갔는데
1: 네.
0: 거기 바다가 너무 예쁜
1: 아,
0: 거예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저는 또 수영복도 되게 좋아하고
1: 네.
0: 이제 튜브도 정말 좋아하고 그냥
1: 오, 오케이.
0: 물을 좋아해요. 제가 물개여가지고
1: 오. 네.
0: 물을 진짜 좋아해서 그 시원함을 꼭 즐겼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1: Okay.
0: 여름에.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I'm such a huge fan of swimming that I have so many swimming suits and floaties. And there was this one time, actually, it was last year, I went to Samcheok for camping with one of my favorite onnies. And back there, it was so beautiful so that I recommend other fans to do the same thing. It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Samcheok, though.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Moving on to the next one. 자,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Whenever I'm stressed, I sleep, you said. 난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잔다고 하셨어요.
0: 네.
1: 잠을 자는 거 말고 다른 건또 있나요, 혹시? Is there any other thing that you do to relieve your stress?
0: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잠을 자는 건데
1: 예.
0: 좀 걸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1: 오.
0: 에어팟을 꼭 끼고 말해도 되나요, 오빠?
1: 오.
0: 공기팟.
1: 오케이.
0: 공기팟을 꼭 끼고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못하게 마스크까지 이렇게 끼고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요.
1: Okay. Thank you so much. If there's any other thing that I do aside from sleeping when I'm stressed is to take a walk with my earbuds on. And of course with my mask on.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와 노래 하나 더 들어야 돼요. 이번에 들을 거는 Quiet Yes인데요. 자, 그러면 Red Hot Chili Summer 말씀해 주신 것처럼 Quiet Yes 들을 때 뭐에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What do you want the listeners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this track?
0: 각자 한 번씩 그 첫사랑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몽글몽글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뭐 아니면은 이제 강아지를 보고 몽글몽글할 수도 있고 뭐 연인 또는 친구 아니면은 뭐 가족 이제 몽글몽글한 느낌은 다 한 번씩 느끼잖아요. 그럴 때 들으면은 더 몰입이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1: Okay, so I want you guys to be reminded about the first love you had. It could be a person that you fell in love with. It could be your family member, or it could be any other people around the world, or it could be even your pet. All right, with that, we're gonna listen to the song right away. We have Quiet Yes by Yeojin. Enjoy!

0: Welcome back. I certainly got reminded of the first love I had. I'm talking about the first ever dog I had in my life while I was listening to this song. It was Quiet Yes by Yeojin. Hope you guys felt as mongol as I did.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제 Q&A 세션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보내는 거 잊어버리셨으면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유튜브에다가 많이 보내주세요. If you forgot to send in your questions in advance to the show, now's your chance. Start dropping comments on YouTube. Alright, let's start with mine. 그러면 제 질문부터 먼저 시작해도 될까요?
1: 네.
0: 자, 왠지 level 1 있고 level 2가 있고 다음은 level 3일 것 같아요. 맞나요? Is level 3 coming up in the close future?
1: 맞나요, 대표님?
0: Alright, she just tossed the question to her founder of the record label. Well, whatever that is, good luck with the project. 그러면 level 3를 만약에 낸다고 하면 if you were to release level 3, 그러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세요? What kind of music would you like to release through the album?
1: 진짜 이 질문을 네. 진짜 많은 팬분들한테도 네. 받고 네. 정말 이 질문을 많이 네. 봤는데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제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하고 싶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0: Okay.
1: 제가 뭔가 제가 내년에 데뷔 10년 차가 되는데
0: 허, 벌써요?
1: 네.
0: 그렇게 됐어요? 벌써?
1: 네.
0: 와, 아무튼 예. 저도 모르게 약간 놀랐어요, 지금. 네.
1: 아, 근데 아직 못해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그래서 못해본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많은 것들을 보여줄 일만 남았다.
0: 와,
1: 내가
0: 진짜
1: 이제 25이니까 이제 시작이다.
0: 굴럭입니다, 정말로 진짜. So despite me about to celebrate my 10th anniversary next year, there are still so many things that I've never tried in terms of musicality. So through level 3, if it were to be released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try something that I've never tried in my career. And I said, good luck.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김민아님의 질문입니다. 여진님. 혹시 또 해보고 싶은 헤어 컬러가 있나요? Is there a new color you would like to try with your hair?
1: 저 너무 있는데
0: 안 해보신 게 있으세요?
1: 네.
0: 네, 오케이.
1: 진짜 너무 해보고 네. 싶은 게 있는데
0: 오케이.
1: 저희 회사 CD님이
0: 예.
1: 비주얼 디렉터님이 네. 아, 근데 그 색깔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자몽색을 해보고 싶어요.
0: 자몽? 색이요?
1: 네, 약간 레드 오렌지?
0: 네.
1: 약간 좀 그런 색깔을 해보고 싶은데
0: 네.
1: 제가 핑크도 해봤고
0: 네.
1: 뭐 은색
0: What?
1: 뭐 다 해본 것 같아요.
0: 그쵸.
1: 다홍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연핑크, 찐핑크
0: 와.
1: 레드
0: 네.
1: 뭐 진짜 다 해봤거든요.
0: 오케이.
1: 막 브릿지도 해보고 다 네. 해봤는데 자몽색을 아직 못 해봐서
0: 오케이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1: 아, 그쵸?
0: 네.
1: 아, 듣고 있나?
0: 지금 혹시 비디님 듣고 계세요? 아니면 CD님 회사 직함이 어떻게 되세요? CD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니면 VD라고 비주얼 디렉터라고 부르세요?
1: 저는 그냥 네.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0: 오케이, 누구누구님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Alright, so she said, through my career, I tried out pretty much every colors out there, but this one color, 자몽색, translates red-orange color, but the visual director from her record label was feeling kind of skeptical about that color. 근데 뭔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궁수마법사님도 사실 뭔들 다 잘 어울리겠죠.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This one comes from Red. It's 여름 휴가가 주어진다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If you were to go on a summer vacation, where would you like to go?
1: 제가
0: 예
1: 하, 이게 진짜 어려운데
0: 예.
1: 제가 일로는 해외를 진짜 많이 갔는데
0: 오케이
1: 휴식으로는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0: 오케이
1: 그래서 저는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다면 발리에 꼭 가보고 싶어요.
0: 거기 진짜 너무 좋아요. 거기.
1: 진짜요?
0: 진짜로 거기는 갔다 오잖아요. 가면 지상낙원이 여기구나.
1: 진짜요?
0: 꼭 가셔야 돼요.
1: 정말요?
0: 진짜로. 언제든지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강추예요. 정말.
1: 정말요?
0: 아, 강추래요.
1: 그렇게 말하시니까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데.
0: 아니 진짜 제가 후회 안 하는 여행지 중에 한 군데예요.
1: 진짜요?
0: 진짜 정말. Anyway, wow, I got so excited after hearing the answer from her. She said, I went to so many different foreign countries as a business trip, but now I would like to go to Bali as just for a trip. 근데 발리 가면 꼭 우붓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우붓이요?
0: 우붓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1: 네.
0: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시면 나중에 다시 떠오르실 거예요.
1: 아.
0: 원숭이 많은 데라고 하시면 기억나시죠?
1: 아 원숭이 많은데? 네. 아, 저 원숭이 더 진짜 좋아하는데.
0: 근데 가까이는 가지 마세요. 제가 왜냐면 진짜 맞았어요. 실제로. 셀카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되고 셀카 잡으려 찍으려다가 제가 원숭이한테 뒷목을 잡히고 맞았어요. 진짜로.
2: One thing to look out for when you are taking a selfie with one of those monkeys is that don't get too close to it, everyone.
0: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님의 질문인데요. 여진님, 핫칠리처럼 매운 음식 잘 드시나요? 요새 제일 자주 먹는 메뉴 알려주세요.
2: So what's your go-to menu nowadays in terms of food?
1: 제가 그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것 같은데 엄청 좋아해요.
0: Okay.
1: 그래서 그 상표명을 말해도 되나요?
0: 앞 글자만 말씀해 주세요.
1: 그, 네. 옆.
0: 오케이. 옆. 떡볶이.
1: 네. 거기에 이제 닭볶음탕도 좋아하고.
0: 오케이.
1: 닭발 진짜 좋아해요.
0: 진짜요?
1: 네.
0: 되게 신기하다. 아니 안 매워요?
1: 너무 좋아요.
0: Okay, interesting. So she said, I'm not really good with spicy food, but I tend to enjoy the food from Yup 떡볶이. That's one of the famous franchises we have in South Korea, known for its spicy 떡볶이. And she would usually go for 닭볶음탕 and 닭발, this chicken feet.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 다음 질문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철님의 질문입니다. This next one comes from 정민철. 이건 아까 제가 여쭤봤던 질문이랑 좀 연장선인데
2: This is kind of an extended version of the question that I asked her earlier. Level 3가 온다면 꼭 해보고 싶은 컨셉은 무엇인가? So is there a new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out for level 3 if it's going to be released?
1: 좀 몽환적인 컨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0: 오케이. 몽환적이다.
2: Alright, so she said, I would like to try a dreamy concept.
0: 약간 이게 경계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레벨 1을 들었을 때는 노래 전체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조금 듣는 사람 편안한 노래들 위주였다면 레벨 2가 조금 강해졌다.
1: 네.
0: 그리고 레벨 3는 그러면 레벨 1이랑 좀 연장선에 있다고 봐도 될까요?
1: 완전 다르게 네. 그냥 넉넉히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네. 와, 약간 이런 몽환적인 느낌을 정말 해보고 싶어요.
2: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musicality-wise, I thought level 1 was pretty dreamy just by listening to it. So, I thought level 3 is going to somewhat resemble level 1. But she said, in terms of visual, I would like to let the viewers zone out just by looking at it. But music-wise, we'll see how it turns out.
0: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끝낼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아니, level 3 나셨을 때 또 와주시면 안 돼요?
1: 저는 네. 좀 불러만 주신다면
0: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정말요? 네. 그럼 저 다음 주에도 게스트로 나와도 되나요?
2: Thank you so much for saying so. That'd be honor for me.
0: 자,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간단한 올해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큰 계획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제가 곧 또 컴백을 할 것 같아요.
0: Okay, she just teased it, yeah.
1: 네, 올해 안에 앨범 하나는 더 나올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해외 투어 예정에도 있고
0: 오, good for you! Congrats! 네. 네.
1: 그리고 내년에 10주년 앨범도 있고 부 여러분이 원하신 이제 캐롤도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야.
1: 여러분.
0: 아니 쉴 시간이 없으시겠네요. So she said, guys, I feel like I'm gonna make my comeback soon, so cheer for me when it's dropped. And I'm also preparing for this international tour as well as a carol song for winter or Christmas season. Thank you so much. With that,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자, 이제 반짝 two halves 듣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이 노래 간단하게 한 줄로 이거 집중해 주세요. 하나만 해주세요.
1: 가사에 집중해 주세요.
2: Alright guys, pay attention to the lyrics or words when listening to the last song. Again, we're gonna listen to 반짝 two halves and call it a day.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o, along with 여진.
0: 이제 빠빠이 같이 할 건데요. 3, 2, 1 하면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3, 2, 1!
1: 빠빠이!

0: 함덕서 16살의 대일완살단. 고아르방 하는 말이 수박은 갈쟁함인 묵은해의 수박 먹당. 진룩맛 좋은 실 말리왕 시북의 기회왕 정지공쟁이의 거렁 낫돗당. 4월 말쯤 되영 수박실 알아내용 멸망 삐죽삐죽 가영감인 몰맹진건 의디대겨 불고 윤진건 세긴 오종광 불채막에 대 명나둔 불채날라당 삐어주멍 잘 진루당. 달포대여가감인 두어발거려가당 고장피멍 동맥이맞쥬. 경함인 구배달린건 타불고 거리 하나에 낯성만 냉겨더심해. 도시 한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7월 중순쯤 되민 요강단 치마니 하영 꼭지가 뱅뱅 오그라지멍이 쭈게. 잘 익은 수박 골라내용 팔레가쟁함인 말구르마에 니기방장하게나 동글 넓직하게 맹탱일장 바닥에 보릿집 갈멍. 선어단 잘개왕 성한 오일장강 팔민 잔건 한댕이에 2-300원 굵은건 500원 받아신디. 그 시절 하루 회원 검질맹쿰이 30원이라 나서.
1: Alright, we are back. So this month, two days left. This month in June, we are following an old Jeju poem about watermelon farming and Seong-an five-day market. So far, we've watched the watermelon grow from seed to fruit, like the farmer saved the seeds from the tastiest watermelon, then dry them, kept them in the kitchen, and planted them in late April, and pulled out the weak sprouts and raised the strong ones with care. And then the vines spread, flowers bloomed, young fruits formed, and by mid-July, the watermelons begin to ripen. So last time we learned this phrase, 꼭지가 뱅뱅 오그라지멍 익주게, meaning the watermelon ripens as its stem curls round and round. And now the watermelon is finally ready. Yeah, ready to go. So today's phrase takes us to the next stage. Now we are going to Seong-an five-day market. So let's take a look at today's Jeju phrase. 잘 익은 수박 골라내영 팔레가쟁함인. 잘 익은 수박 골라내영 팔레가쟁함인. In standard Korean, this would be 잘 익은 수박을 골라내서 팔러 가기 위해서는. And in English, to pick out the ripe watermelons and take them to sell at the Seong-an five-day market. So let's break it down. 잘 익은 수박 means same as standard Korean, ripe watermelons. 골라내용 means picking them out. 팔레가쟁 means to go sell them. And 함인 means if you're going to or in order to. So together, 잘 익은 수박 골라내용 팔레가쟁함인. If you're going to pick out the ripe watermelon.

0: Arirang Radio. It is K-Pop and Summer Special with Musical Dream Eye Season 3 Reboot, and it continues this week as we've got Yoo Young-jae and Naki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 아이 시즌 3 리부트의 진국역으로 함께하게 된 유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네,
2: 네.
3: 네, 저는 제이슨 네 맡게 된 라키입니다.
0: 와! 와! 네. 자, 노래 나갈 때 제가 인사를 하긴 했는데요. 제가 두 분을 딱 한 10년 전에 뵙고 거의 10년 만에 뵙는 거기는 한데 잘 지내셨죠?
3: 네, 잘 지냈습니다.
0: Okay, so I did say this during the song break, but it's been about 10 years since the last time I saw them in the studio, and I asked them how they've been, and they said that they definitely have been well.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2: Wow.
0: 일단 뭐 라키 씨는 브라질 팬분들이 정말 많네요. So we've got a lot of Brazilian fans dropping by to say hello to Rocky. We've also got a lot of Young-jae fans dropping by as well. There's also a lot of Japanese fans dropping by, but I will have to say I apologize in advance. I do not speak any Japanese at all. 우리 일본 팬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죄송하지만 저 일본어를 못 읽을 거예요. 한국말이랑 영어가 딱 맥시멈입니다. So the maximum for me would be Korean and English. I apologize. If these two can, I'll maybe like pass over the chat to them in a little bit. So we need to catch up with them. 두 분 요즘 바쁘죠?
2: 네, 뭐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지금 막 런 돌 때죠? 날짜상.
2: 네, 아직도 뭐, 네, 1막? 1막은
0: 네, 1막은 돌고 있는, 1막은 네,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에요?
2: 네, 2막은 아직 시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0: Wow. Okay. So the musical is coming to us really soon, and they've been doing the first half run of the show before, like, the first act. Second act, they're still doing scene blocking at the moment, which is even more exciting. So I need to ask them, as we jump into, how did you guys get your roles? 두 분은 이 드림 아이 시즌 3를 어떻게 함께 한 거예요? 뭐 공고를 보신 거예요? 아니면 시즌 1, 2를 이렇게 건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시즌 3 언제 하나 약간 좀 시간을 좀 그러셨는지 아니면 그냥 회사로 연락이 왔는지
2: 아 저는 네 뭐 시즌 1, 2를 이제 야금야금 보면서
0: 네.

0: 네.
1: 아, 참 좋은 작품이겠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3에 이렇게 뭔가 시간, 그러니까 뭔가 서로 여건이 맞아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0: 오.
1: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0: Okay, so Youngda says that he's actually been really interested in season one and two, and he's like, oh, it'd be nice to join the team later in the seasons. And it just so happened that his scheduling and then this time scheduling and everything kind of matched up, and he was able to sit down and audition and all of that, and he was able to join the team. 나키 씨는 어떻게?
2: 쌤쌤
0: Same.
2: 똑같아요.
0: 어, 그래요?
2: 네.
0: It was pretty much the same story for him. 영재 씨는 다른 뮤지컬도 하시고 하시면서
1: 네.
0: 지금 이제 어찌됐든 신 연습을 하고 있고 신 블락킹을 하고 있고
1: 맞아요.
0: 하는데
1: 네.
0: 사실 모든 뮤지컬은 그 뮤지컬 안에서 그 역할의 난이도가 있단 말이죠.
1: 아, 네.
0: 이번에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한거 중에 뭐 감정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다.
1: 아.
0: 아니면 솔직히 음역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다. 좀 난이도가 하나 정도 있다면 뭐가 있어요?
1: 두개 중에요?
0: 아무거나.
1: 아,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0: 네.
1: 저
0: 이번.
1: 지금까지 진짜 빡센 것만 해가지고, 사실 뭐
0: 그래서.
1: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거는 되게 좀 편안하다.
0: 그래요?
1: 네. 굉장히 편안한 편이다.
0: 어, 그래요?
1: 그래서 기분 좋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0: 아, 오케이.
1: 네.
0: So. I was asking if there's any, because all of the musicals he has done up until now have been pretty intense. And I was asking him if there was anything like in this one that would be particularly challenging. And he says, actually, not that much because he's done such challenging musicals up until now. This one's actually a little bit on the easier side for him when it comes to like him being able to relax into the role a little bit more. So he's quite pleased with that. 우리 라키 씨는?
2: 네, 저는 어려운 점. 좀 뭐라 해야 되냐 그 전에 뮤지컬은 삼총사라고 달타냥처럼 조금 더 이렇게 정의롭고 뭐 이런 친구를 하다가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밝고
0: 맞아요.
2: 네네 좀 분위기 메이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밝게 무언가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워낙
0: 오히려
2: 톤 자체가 막 높은 편은 아니어서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Okay, so for him, he was in the Three Musketeers before as D'Artagnan, and for our D'Artagnan, he didn't have, he was the, like, you know, D'Artagnan's character is like the youngest, and there's like a mood that he can bring to that, but there's a lot of justice behind that, and each role can be made by the actor that's jumping into it. But for him, as he's taking on his role now, he seems to feel that Jason is definitely a little bit more on the, like, not class clown, but he's like, you know, the atmosphere maker. He's kind of all over the place. His tone is a little bit higher as well. So that is something that he is finding a little bit challenging. 두 분은 역할을 소개를 한다면 어떤 역할들이에요? 극 안에서는?
1: 아, 진국의 캐릭터는 아 이걸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컨펌을 못 바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진국이는 어쨌든 시즌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원작도 있는 작품인데 어쨌든 그 뒤에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0: 그렇죠.
1: 네, 진국이가 원래는 이제 좀 아픔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음악과 친구들로 좀 이제 다시 치유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되게 좋은 아티스트로 성장을 해서 되게 이제 약간 좀 어느 정도 약간 도가 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흐르는 대로 더 이상의 욕심도 없고 그렇지만 굉장히 자기 거를 잘 해내가고 있는 친구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뭔가에 어떠한 뭐 도움도 주고 뭐 이러한 캐릭터이다. 이번 시즌 3에는
0: Okay.
1: 네네.
0: 오케이.
1: 이 정도면 괜찮겠죠?
0: 굉장히 잘 최대한 피해서
1: 네. 아니,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0: 아,
1: 이게
0: 왜냐면 저희가 2주 전에 감독님이랑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많이 달라졌다고 해서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두 분도 계속 서로 말해도 되나? 오케이. 두 분도 계속 그랬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So Youngjae was just like, okay, where do I start? So in both season one and season two, it is a recurring character. But he does really kind of, his character does really kind of show off like hope in this particular production. It is an original cast character in the original as well. And so because the story itself takes place after the drama, he's kind of doing his own thing. And then he ends up coming back to find his friends, and then he kind of becomes like the sign of hope. So that's something that we can definitely look forward to. And he was kind of worrying about how much he could tell about the role. And I was like, it's okay when the director and the CEO is here. They were also kind of trying to

0: Happy virus.
1: 맞아요. Yeah. Okay. So yeah, he's definitely the happy virus. He's an all-around a perfectionist, but he's also kind of just stayed on the high with his career and whatnot. Never really had too many ups and downs. And for the most part, he's like an easygoing, just a happy vibe type of a person. But yeah. Oh, 잠시만요. 영재 씨가 계속 네. 어깨를 이렇게 좀 플렉싱을 하시나 봐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집중이 안 된다고 너무 멋있어서. 어떻게 뭐 근육을 한번 이렇게 뭐 하신 거예요?
0: 아, 뭐 안 했는데.
1: 아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지금 우리 팬분들이 그러고 있는 건가?
0: 아. 뭐 그렇게 봐주시면 뭐.
1: So, I don't know what he was doing with the shoulders unless he's just like, you know, crossing his arms, but the listeners cannot concentrate. So I told him about it. He's like, "Wait, what?" Okay, let's talk about the rehearsals and stuff that you guys are trying to bring to rehearsals. 아무래도 이제 역할을 뭐 사실 전 시즌에 하지 않았지만 전 시즌에 했어도 매 시즌마다 이제 다른 배우분들과 호흡을 맞추고 이제 시즌별로 그 가져오는 호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분 이제 처음 작품을 하시면서 좀 개인적인 성향 또는 내 성격에서 이번 역할에 네. 어떤 거를 좀 가져오셔서 좀 내 걸로 만들고 계시는지.
0: 아, 이 캐릭터에 일단 진구 같은 경우는 그 계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친구들 그러니까 삼둥이를 좀 도와주러 와요. 그러니까 뭐 삼둥이만을 위해 오진 않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할 때 아 진짜 뭐 말하기가 어렵네요. 아 이게 말을 하다 보면 결국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근데 뭐 제 성격을 좀 가져오자면 어쨌든 저도 가수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그 학교를 가게 되겠죠. 뭐 드림아이니까. 그래서 학교를 가게 돼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저도 뭐 후배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아니면은 뭐 선배들이 예전에 저한테 해줬던 얘기들 뭐 그러한 말할 때 뉘앙스와 조금 이제 받아들여지는 톤과 그런 톤의 매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1: Okay, so I was asking them, what are they bringing from their own personalities into their role? Youngjae is saying that there's a time in the musical where the main character comes to help him, and he's like, "Hold on, how much can I tell you guys without giving you the whole story?" So he says that you know him as a singer, using his experience of him himself meeting you know people who were his juniors, but also his seniors, and the kind of advice that they gave him and what he remembers hearing at that time, even though it was the same advice, he's bringing a lot of that experience into his role. 우리 라키 씨는 좀 본인의 성격이 뭐가 좀 제일 많이 가져오게 된 건지 아니면 오히려 내 성격이랑 너무 반대여서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2: 매사에 밝은 이제 그 제이슨이라는 약간 네, 그 친구가 저는 막 매사에 밝진 않았어가지고 네, 어느 순간이든 제이슨은 항상 밝고 제이슨이 인생에 뭔가 이렇게 우울할 내용이 없는 것
1: 정말
2: 같아요.
1: 정말 선샤인만 네, 가득한
2: 너무 다 잘하고 네, 그런 것들 조금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네,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캐릭터랑 잘 맞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 프로듀싱도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제이슨이라는 캐릭터가 온 게 어찌 보면 운명인가 싶기도 하는 되게 네.
1: Okay, so yeah, he's actually thinking that there's a very big similarity to him and Jason in the fact that Jason is like all-arounder, like he said earlier, and he himself is kind of doing everything at the moment, like he's producing and like doing all these other things right now. He has his fingers in a lot of different cookie jars, and so he's doing a lot of different things, and so he feels that it's like almost like destiny that he's been able to meet his role of Jason. But there is one thing that is a little bit opposite, which he talked about a little bit earlier, which is the fact that just Jason's character is just like bright sunshine. He's happy all the time. He's always being the Mr. Positive, and so that's something that he's trying to build up, to bring into it, because he's definitely not that kind of a person at all in any way. Because this is a school drama and it kind of gets everybody really reminiscing about their school days, I want to know what kind of student you guys were. 저는 시즌 2를 봤거든요. 네. 확실히 보고 나서는 그 뒷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좀, 아, 왜 고등학교나

0: 중학교 생각하면 그냥 그때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진짜 너무 세상이 뭐가 잘못해도 막
1: 에, 에.
0: 무너질 것 같던 그때가 지금 너무 그리울 때가 가끔
1: 맞죠, 맞죠.
0: 있잖아요. T도 F를 만들 수 있는 약간
1: 맞아요,
0: 그런
1: 맞아요.
0: 감성이 있는데 두 분은 지금 계속 이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고 계속
1: 네.
0: 좀그 생각이 좀 젖어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두 분은 어떤 학생이었어요?
1: 아, 저희가 학교 다닐 때요?
0: 학교 다닐 때.
1: 저는, 일단, 좀 어렸을 때는 좀 까불까불거리고, 좀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좀막 말도 많고, 축구 같은 것도 좋아하고, 좀 그냥 밝은 학생이었던 것
0: 제이슨 같은
1: 같아요.
0: 역할이었네요, 그러면?
1: 어떻게
0: 약간,
1: 보면은 성격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생을 하고, 연습생을 하면서 이제 많이, 캄해졌죠. 이제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 해준 얘기인데 그 친구가 저를 걱정했다 그랬어요. 옛날에 너무
0: 너무
1: 밝던
0: 애가
1: 애가 갑자기 얘가 너무 이제 갑자기 말도 그렇게 많이 없어지고 되게 차분해지고 뭔가 막 그렇게 됐을 때좀 걱정했대요. 뭐얘좀뭐 회사에서 뭐 무슨 일이 있나? 막 아니면 뭐가 안 맞나? 막
0: 맞나?
1: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저희는 좀 일찍 진지하게 이쪽 일을 하면서 되게 사실 엄청 그 연습생 때가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0: 맞아요.
1: 예. 네, 뭐 사춘기도 있지만 뭐 어쨌든 저희가 엄청 잘하고 싶고 또더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 나이 때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뭐, 한 20대 후반, 30대, 지금이 훨씬 잘하겠죠, 그때보다. 근데 어쨌든, 그때는 더 잘하고 싶고, 막 그런 욕심이 워낙 많을 때다 보니까, 막 그런 거에 엄청 미쳐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인생의 전부였고,
0: 그쵸, 그쵸.
1: 예.
0: 그럴 나이일
1: 그러니까요.
0: 수밖에 없고. Okay, so I was warming them up for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students they were in school. And he says that for Youngjae says that for him, he was actually a pretty bright student. You know, he liked to play soccer with his friends and he was really talkative and whatnot. But he became a trainee when he was in high school and he kind of was slapped with reality and his personality took a little bit of a dive. He started getting really serious all of a sudden and he started not talking a lot. So he was kind of what Jason was like in junior high, but then in high school, that changed. And after his debut, he was able to meet up with some of his friends from school, and their friends were just like, I was kind of worried about you when you were like a trainee because you just got so serious all of a sudden. But for him, it was because he felt the weight of the world on his shoulders because he was trying to do his best. He feels like he probably does a lot better now, but at the time, it was kind of what we were doing at that era. 럭키 씨는 좀 어땠어요?
2: 저는 학생 때는 좀 많이 그 꿈나라에 많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많이 잤던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네,
0: 좋아요.
1: 많이
2: 네
1: 잘
2: 막
1: 때죠.
2: 많이 잤고
0: 간혹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좋아하는 책들이 있었거든요.
2: 네,
0: 어떤 책 위에서 자면 딱 알맞은 높이 혹시 있으셨어요?
2: 저는 안 가렸어요.
0: 안 그랬어요?
2: 저는 진짜 안 가렸던 것 같아요.
0: Okay, so he daydreamed a lot. Let's put it that way. He daydreamed a lot when he was in school. And I was saying that. So if you watch a few dramas or movies, like they have like books that they think was like the perfect height to daydream. He's like, nah, it didn't matter. Just he was always into those. We're gonna be asking more questions about the musical and whatnot as we continue on with the show. But continue to send in any questions and messages you might have for the two of them. In the meantime, though, do show some love to their musical careers. We've got Youngjae's solo track of A Perfect Day,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and more of the show.

0: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All right, today we continue on with our summer special, and we have Youngjae and Daki in the studio as we're looking at the season 3 of the musical Dream High reboot. So the numbers, I heard a little bit of a sneak peek, and I need to ask them a little bit about it. 이거는 정말 스포일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는 알지만
3: 네.
2: 2주 전에 대표님이랑 감독님 오면서 감독님께서 직접 데모를 저희한테 들려주기는 했었거든요, 노래들을. 아. 여기 방송에서, 방송에서 해주셨어요. 스포일러를 한 두 곡 정도 해주셨는데
3: 먼저 하셨네요.
2: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즌을 봤는데 지난 시즌도 너무 훌륭한 곡들이 많았지만 정말 너무 좋은 곡들이 많더라고요.
4: 네,
2: 그래서 그날 두 분이 녹음을 하니 많이 음원을 공식 발표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녹음 스케줄도 최근에 좀 잡힌 게 있었을까요? 노 커멘트로 해야 되는?
4: 스케줄은
2: 노 커멘트로 가야 되는 건가?
4: 아, 뭐 뭔가를 하기 전에 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2: 아, 그래요?
4: 네.
2: So, we did get a chance to have a little bit of a taste of the spoilers to season 3 because the director did give us a little bit of the demos, and he did say that they were trying to get some recording done. So, I was like, "So, do we have any recording that's been happening?" And they're just like, "I think we need to practice a little bit more before we actually do that." There's a lot of dancing in Dream High for season 1 and 2, and I'm guessing that season 3 is probably going to be even more. So, I want to know, how has it been for you guys to do this? 사실 두 분은 이제 가수 활동도 하셨고 지금까지 하셨던 곡들 중에서도 워낙 에너지가 많았던 곡들이 많아서
4: 네.
2: 사실 이번 역할들을 맡으면서 안무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3: 네.
2: 이번에는 또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더 많겠죠?
3: 제이슨이 엄청 많죠. 많지 않을까?
4: 많죠.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2: 아, 그래요?
4: 네, 적당한 정도.
2: 그래요?
4: 네.
2: 실력들 때문에 적당하다고 느끼는 건가요?
3: 아,
4: 그러니까 임팩 있다.
2: 아, 임팩 네, 있다.
4: 임팩 정도.
2: 네. 네, 뭐
4: 춤은 아니다. 댄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2: 아, 이건 아무리 봐도 라키 씨가 네. 실력 이만큼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3: 그 맞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그렇죠.
3: 너무 잘 추니까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 같고.
2: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막, 이런 동작이 막 네. 아니 뭐 이런데
3: 뭐
2: 남들은
3: 거니까 뭐 네. 하는 건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한테 갑자기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저는 막 댄스 이런 느낌인데 이제 라키 씨가 하면은 그냥 뭐 하던 거 그냥 그런 느낌인 거죠.
4: 전혀 아닙니다.
2: Okay. So I was asking if there's a lot of dance. So Rocky's like, no, there's not a lot. And I'm just like, I feel that he's being modest because like, I feel that right now with his level, because like even Youngjae's joking, like, I feel that if I was given his dance moves, that I would probably be like, that's dance. But he's just kind of over here, like thinking that it's nothing. As soon as we talked about this, a lot of the listeners are enjoying the fact that you guys are the best dancer. 이거 춤 얘기 나오자마자 또 라키 씨 또 최고의 댄서라는 얘기가 쭈르륵 들어오고 있고요. 영재 씨 오늘 좀 자주 웃으셔야 되겠는데요.
3: 왜요?
2: 웃음소리가 너무 예쁘다고. Everybody's loving your laugh.
3: 감사합니다.
2: Okay, because you guys are starting in a musical, I need to know how you guys keep your endurance up. 아무래도 이제 뮤지컬 자체가 좀 하이텐션이기도 하고 좀 꿈, 희망 이런 메시지를 네네네. 좀 주는 뮤지컬인 만큼 체력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네. 분은 체력관리 특별히 하는 방법?
3: 뭐 체력관리,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뮤지컬이 아까 라키 씨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떠한 역할에 막 엄청 비중이 몰빵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오는 모든 역할들이 다 서사가 살아있고 다 각자의 그 타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사실은 뭐 보통은 이제 뭐 조금 뭐 흔히 말하는 주연 캐릭터들은 좀 엄청 무대에 계속 많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많이 있긴 하지만 좀 그래도 이렇게 캐릭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막 이걸 한번 하고 나면 내가 막 진이 다 빠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근데 보는 분들은 또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배우분들이 자기가 보여줘야 될 때 자기 씬 들 때 더 확실히 그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극을 봤을 때는 되게 에너지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2: 네, 일단은 그럼에도 우리 배우분들은 좀 배분이 잘 돼 있어서
3: 그래서 좀
2: 에너지가 좀 오히려 쭉쭉쭉쭉쭉 올릴 수 있는
3: 딱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딱 쓰고 이거를 할 수 있다.
2: Oh, very interesting. Okay, so Youngjae was saying that kind of a extension of what Aki was saying earlier is that in the musical, so a lot of times when you think of like the main characters and then the supporting actors, like they're kind of the amount of time that they're on stage is set, you know, like they're on stage from like start to finish or there's like a certain amount of scenes that they're in. But the way that the production team has shaped season three, each team and each scene kind of goes up and then they do their scene and then they have a little rest time in between. So for him, he's been eating well and just working out because he loves working out anyway. So that's how he does it. But for the most part, it's really well balanced so that the actors are getting rest in between, but the audience is constantly getting a chance to see like the energy building and building and building and building. 그러면 라키 씨는 뭐 특별히 뮤지컬 할 때만큼은 이런 거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꼭 챙겨 먹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4: 피한다, 챙겨 먹는다.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무조건 네 그 뭐죠 그걸 엄청 큰 거,
2: 큰 거?
4: 빅 사이즈, 네 빅 사이즈를 한 두 번 정도 먹는 거 같고.
2: 오케이.
4: 네 그리고 피한다.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피한다. 텐션 안 다운되게끔 유지하는 거.
2: 오. 네. 오케이.
4: 뭐 정극 뭐 이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네.
2: Okay. So for him, he has to have at least two iced coffees a day, like the big size iced Americanos. And then he tries to keep his tension up because definitely he's feeling that, you know, his role this time around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his current personality. So he's definitely trying to keep that up as high as possible. I need to ask this because this became a huge thing after a YouTube channel video came up. 이건 사실 어느 유튜브 콘텐츠 때문에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 뮤지컬 배우들도 이제 뭐 인마이백 식으로 해서 꼭 들고 다니는 것들 있다든지 이렇게 뭐 챙겨 먹는 비타민이나 뭐 목에 좋은 캔디나 뭐 이런 거 좀 있더라고요.
3: 맞아요.
2: 두 분 좀 있어요?
3: 저는 공연할 때 두 개를 꼭 챙기는데 그 약이 있어요. 목에 좋은 약인데 보통 성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약인데 이제 저도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먹는데 사실 이름은 몰라요. 제가 그냥 사진 찍어놓고 그냥 그거를 계속 사서 먹는데
4: 있나요?
3: 아 가루는 아니고 아. 그냥 이제 녹여 먹는 건데 아니, 좀 크지도 않아요. 뭐 이만한데 맛도 없고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무맛. 근데 그거랑 저는 이제 빨대를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이제 목 푸는 거.
2: 네. 오케이. 두 개를. So he got a recommendation for this one particular vitamin that opera singers use, and he doesn't know the name of it. He just always takes a picture, and every time he goes by, he just shows the picture. It's like just this small little tablet that tastes like nothing, and he just dissolves it on his tongue, and it's supposed to be really good for your throat. So he uses that, and he also has a straw in his bag all the time because it helps him with his vocal warm-ups. 가루약 뭔지 알아요, 그거.
4: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 가래랑 이런 걸 좀 없애주고 좀 뭔지 알아요?
4: 저는 그 이제 약간 다른 거긴 한데 그 무언가를 챙겨 먹는 거는 사실 잘 관찰을 하지 못했고 이제 그 뮤지컬 연습을 하기 전에 이제 다 같이 이제 준비하는 운동
2: 맞아요 운동
4: 예 그게 이제 각자 다 달라요
2: 이제 맞아요
4: 누구는 이제 빨대 하고 있고
2: 맞아요
4: 누구 빨대 하고 있고 누구는 두두 이러고 있고
3: 맞아요
4: 이제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다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이이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하시고 누굴 막 이렇게 뛰고 다 각자만의 그 루틴들을 뭔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가끔씩 이렇게 그냥 빠져나와서 보면 되게 다 방식들이 다르고
3: 맞아
4: 다 본인의 어떤 그
2: 준비
4: 루틴을
2: 자세요.
4: 루틴을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네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다.
2: 본인 거는 아직
4: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2: 좀 보면서 관찰하고 획득하는
4: 이게
2: 어느 날은 부하고 어느 날은 빨대 하고 있고 어느 날은 뭐 하고
4: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 스타일대로 춤을 해버리면 좀 갑분싸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 오늘은 조금 그 밑에서 허밍 정도는 해도 되겠다.
2: 이거 이거.
4: 약간 그 약간 이게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
3: 각자 자기 세상에 빠져 있는데 네,
4: 거기서
3: 오늘 언니 세상에 잠깐 들어가 볼까 네. 이런 느낌.
4: 내가 야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아니면 오늘 약간 팝스럽게 좀. 뭐 이런 걸로 가야 되게
3: 아 너무 웃기다.
2: 어쨌든.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4: 어쨌든 하모니가 되잖아요.
2: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4: 서로 맞아요. 하모니가 되는데 제가 갑자기 이상한 걸 할 수 없는 거니까.
2: 아 그래서, 왜요?
4: 아니 그나마 여기서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2: 네. 오케이. So he's noticed. So he does every once in a while have there's this if you go to a pharmacy in Korea and you ask for a powder that's supposed to get rid of phlegm. He takes that every once in a while if his throat gets a little too phlegmy. But other than that, when it comes to warm-ups and stuff like that, he doesn't have his set warm-up. And he was explaining to us that when you walk around a musical and, you know, you see the actors getting ready, like so many people have so many different ways of warming up their body and warming up their vocals and stuff like that. So he just loves sitting there and just watching all the other actors do that. And he's yet to find his own kind of rhythm to get into it, so maybe this time around we can find how he finds it. 근데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어쩌면 본인만의 흐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4: 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네, 저도 한 개성이 있어서 네. 저만의 이제 푸는 방법이 굉장히 좀 웃기긴 한데 이제 텐션 올리는 방법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배님들도 있고 거기서 갑자기 제가 막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서
2: 좀 숨어서 하는
4: 예, 좀 보면서 스트레칭 할 때도 되게 눈치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만 눈치 보는 건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다 선배님이야.
3: 근데 네. 이거는 라키 씨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3: 왜냐면 누군가 보기에 라키 씨도 똑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4: 저도 해야겠다 하면 이제 갑자기 문워크 하고 풀긴 하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4: 이렇게 또 이렇게 문워크 하다가 부딪힌다고 또 그럴 때 굉장히 민망하고.
2: Okay, so yeah, he's yet to find his. He's trying to still figure it out. And Youngjin's like, I think that probably if somebody else saw Raki doing something, then they'll probably have the same ideal of everything. But yeah, he's still trying to find his groove in general. Speaking of musicals, because both of you are adding to your list, is there any role that you guys would love to do in the future? 이제 두 분은 한 작품 한 작품 더 추가해가고 있잖아요.
3: 네.
2: 좀 해보고 싶은 역할? 이제 또 관계자분들이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3: 해보고 싶은 역할이요?
2: 응. 아니면 뭐 작품?
3: 와, 그 너무 많은데?
2: 제일 큰 거. 만약에 오늘 러브콜 들어오면 진짜 당장 연습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3: 와, 뭐 많아요. 다 하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시라노?
2: 시라노?
3: 작품을 되게 넘버들을 너무 좋아하고 데스노트도 해보고 싶고.
2: 데스노트.
3: 네.
2: Okay, so Death Note and Shirano would be something that he can think of the top of his head, but he's open to anything else. So for any of the other musical directors out there, if you're looking for roles in the future, don't forget to reach out. 아키 씨는?
4: 저는 그러니까요. 제이슨은 일단
2: 열심히 좀
4: 네,
2: 하고.
4: 열심히 하고 뭔가 네 달탄양 때 그 검이나 이런 것들
3: 네,
4: 되게 재밌었는데 뭔가 몸 쓰는 위주의 어떤 또 다른
2: 그날들도 네.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날들도 그쵸. 잘하실 것 같고
3: 지금 하고 있잖아요
2: 네. 네. 그날들? Oh yeah, those 네. days would be something. He really loved being D'Artagnan. He loved the fighting 네. scenes and stuff like that. So I was like, yeah, 그날들, those days would be a
4: 액션을 많이 하고 싶어요
2: Yeah, he wants to do some 네. action stuff, so Any of our musical directors out there that would love to bring them in there, that would be great too. We're going to be answering more of your questions as we continue on, so continue to send those in. But in the meantime, to show some love and support to Daki and his career, we've got his track of Forever and Ever, and we have more of the show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We continue on with our summer special. We have Young Danaki in the studio as we are supporting their upcoming musical that is Dream High the Musical Season 3 Reboot. And the musical is coming to a stage near you. 이제 곧 시작인데요.
5: 네.
4: 날짜 홍보해줘야죠.
5: 날짜가 7월, 잠시만요. 7월 18일부터
4: 네.
5: 9월 27일까지 코엑스 아티움 우리은행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4: 오케이.
5: 많이 와주실 거죠?
4: 네. So from the start of the 18th of July all the way to the 27th of September, you get a chance to watch this at the COEX Atium's 우리은행 Hall. So don't forget to check that out. Now, as we continue on, we are going to be asking, before you came into the studio, you two wrote some messages to the staff and to the other actors, and I'm not going to read them. You are.
6: 제가 읽는 것보다는 두 분이 읽는 게 더 감동적이어서 아~ 우리 스태프들이랑 써놓으신 걸 제가 읽으면 덜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이제 응원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 라키 씨부터 네. 뭐라고 쓰셨는지.
7: 우리 함께 꿈과 희망을 만들고 외치자. 드림 하이! 이렇게 썼습니다. 네.
8: 진짜 노력한 것 같은데.
4: 진짜 노력했어.
8: 아 웃기다.
7: 우리 함께.
4: So he really tried to up the energy with this message, which was to say let's all put this together for the coming musical. 자 영재 씨는 뭐라고 썼어요?
5: 저는 뭐 더운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로운 꿈의 무대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요. 화이팅! 이렇게 적었습니다.
4: Okay, so yeah, it's been really hot these days. Let's take one step at a time to the dream that we have, which is the upcoming musical. So we've got, because the musical itself is a dream about dreaming and, you know, whatnot, I want to know if there is any goals that you really wanted to put together this year.
6: 뮤지컬 자체가 좀 꿈을 생각하게 하고 좀 미래의 목표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하는데
5: 그쵸.
6: 두 분은 올해 이제 거의 다 갔긴 했어요. 반 이상은 갔는데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좀 세워놨는데 좀 꼭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있다면?
5: 네. 저는 일단 이 작품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무대를 뭐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사실 요즘에 그냥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뭐 팬분들을 만나는 거를 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지금 막 미팅하고 이제 잡고 있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아마 올해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드림하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대현이 앨범 나오는데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4: 곧 나오기로 했습니다.
5: 네, 그것도 나온다고. 네, 뭐 그렇습니다.
4: Okay,
5: 네.
4: So showing some love to his fellow member because he's coming out with a new album and we actually do have him coming to the studio too. But he wants Dream High to do well this year and actually he's been pretty happy with his life. He's been actually very happy right now and he wants that to kind of maintain. He's also given us a little spoiler. He really wants to meet up with the fans this year and he knows that the fans want this too. So he's in meetings at the moment. So hopefully before the year is up, there might be something that he can do with the fans very very soon. So very exciting. 나키 씨는
7: 저도 그 드림아이가 어쨌든 이 꿈과 희망을 또 느끼게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림아이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뮤지컬을 보고 그 숨겨왔던 한켠에 넣어놨던 그 꿈과 희망을 잠깐 다시 열어서 예,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드림 하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8월 초에 또

0: 앨범이 나올 예정이라. 네. 하루치 앨범이 나올 예정이라 그것도 하면서 한국에서 또 콘서트도 네. 네, 뭐 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팬들 하모라는 네, 제 팬 이름이 하모여가지고 하모들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만큼 네, 이번 연도는 더 행복한 네,
1: 진짜 좋아하시겠다, 네
0: 연도가
2: 팬분들이. 진짜
0: 됐으면 네. 좋겠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3: Okay, so he 네. getting poetic over here. So he says that because the musical Dream High is about dreams and goals and whatnot, he hopes that for everybody who comes to see the musical, that you can be able to pull out some of those dreams and ambitions that you haven't been able to pursue, open those up again, and be able to be inspired by the musical. So don't forget to show love to the musical when it hits the stage. But also, he's going to be dropping an album in August, and he's going to be meeting. He's going to have a concert, so he's going to be able to meet up with the fans as well. So that's something that he is definitely really excited to as well.
2: 나가시면서 우리 팀이랑 이제 다시 출연하는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3: 그러니까요. I think that we can just have him, you know, like just talk with our staff outside to see that we can get him back into the studio in August, hopefully. It seems like is there any? Do you guys watch what you eat when you do musicals? 두 분은 혹시 뮤지컬 도중에 뭐 먹는 거나 이런 거 피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뭐 매운 거를 안 먹는다든지?
4: 네, 너무 자극적인 거는 좀 안 먹는 편이고 저는 공연할 때는 좀 그냥 가벼운 거, 샐러드 같은 거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2: 잘 드신다면서요, 공연할 때. 샐러드가 잘 먹는 건 아니잖아요.
4: 공연 전에는 막 엄청 차게 먹는 편은 아니에요.
2: 오.
4: 네, 공연 끝나고 차라리 먹지.
3: 오케이. 네. So he said that he likes to eat a lot when he does musicals, but he says that he likes to eat like a salad or something light before he goes on stage, but afterwards he'll you know, build up on the calories if he needs to. But he does try to stay away from too spicy or too overly exaggerated flavors because it can affect him.
2: 라키 씨 좀 피하시는 거 이런 거 있어요?
0: 저는 오이 빼고 다 먹는데 저 딱히 그 뮤지컬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원래 하던 패턴을 바꾸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3: 오케이, so he doesn't like cucumbers. For those of you who did not know this, he does not like cucumbers. Just for future reference, he does not like cucumbers. But he doesn't necessarily need to, you know, stay away from certain foods when he does musicals or whatnot. He feels that it doesn't really affect him that much. Singer-wise, is there any artist you would like to work with in the future?
2: 두 분은 혹시 같이 일해보고 싶은 뮤지션 있어요? 나중에 뭐 스페셜... 뭐 싱글이 됐든 뭐가 됐든
4: 저 뭐 라키 씨랑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네. 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3: Okay, so this is he would like to. 부담 주기. He'd like to work with 라키 씨. 라키 씨는요?
0: 저도 쌤쌤.
3: 쌤쌤.
0: 쌤쌤. 너무 감사하죠.
3: So he says that it's the same. He's Sam Sam. Yeah. He would like to work with Yeongjae as well. Yeah. I would like to actually see that. 저 뭐 기대하게 붙습니다. 뭐
0: yeah, let's go.
3: 근데 만 뭐 싱글 내시거나 뭐 하시면 다시 와야죠.
1: 너무 좋죠.
0: 제이슨이랑 진국이 친해요.
1: 맞아요.
3: So yeah, they're besties in the role too. So we can look forward to that. 두 분 우리 웃고 떠드는 사이에 끝났어요.
1: 끝날 빨리 끝난다.
3: 끝날 시간이 됐는데 두 분 한 분씩 오늘 소감.
0: 네.
4: 네, 오늘 뭐 네, 이렇게 오랜만에 라디오 나오는 것 같은데 드림하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진행 잘해 주셔가지고 편하게 진짜 웃고 떠들다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은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조만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Yeah, so he said he had a lot of fun today. He was really happy with my hosting and yeah, don't forget to show a lot of love to DreamHigh.
0: 네, 이번에 드림하이 제이슨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드림하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드림하이 말고도 네,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네, 계속 쭉 지켜봐주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Okay, so yeah, don't forget to show love to him in his solo endeavors but also to the musical as well. Just a reminder that it goes up on the stage at the COEX Atrium Uryeoneung Hall at on the 18th of July to the 27th of September. So don't forget to check that out. Taeyeon is taking us out of the studio today with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 or Dear Me,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